0: 내가 네 뜻을 본다니. 가! 가! 아. 이 대모시다. 답밭 와일게인.
1: 이디 부이디.
0: 이거 나만 나라 이건 뭐겠? 아?
1: 나이 뭐니 러시.
0: 아, 시기 시기 브레이크 안에 기타 삼아
1: 갔다. 나이 뭐니 러시 네.
0: 바사뇨 스크립트 니요.
1: 수고 다운 거샤.
0: 업 섭 섭 섭 섭. 아메리카. 시누카. 가 나가슬롯 카드리 사셋. 아?
1: 셀. 아글리시 아이브스. 노비오 니 러시.
0: 아, 오케이. 아니 그 도킬라라 타카. Anyway, kay break pa man ni Yara siya. Nasiga ng paliwaga kung mag-talk sa iya, ha? Kay may shot takbi dugay dugay.
1: Salamat kay Direk.
0: Okay. Oh, him! Break na, break na, break na. Break, break.
2: Anong ginabuhat mo, Direk, ha?
1: Lois, ako ang dapat mamangkot sinasay mo. Nga ginabuhat mo yun, eh.
2: Wala mong makita. Actress na ako, Subong.
1: Actress? Actress aboard?
2: Ives, be professional. Dapat makarelate kasi niyang obra kay Ti. Amo man di ba ang obra mo? Hindi bala? Well, sige. Mashoot na kami, ah.
0: Oh, balik na sa set. Sige na!
1: Lois?
0: Lois, balik na!